0: 너무 고통했어요 대요. 너무 고통했어요 다오로. 너무 고통한다니 아빠나 대시하로.
1: 나미
0: 언어로 저고 자미가.
2: 나미 언어로 밤이 자미가.
0: 이슈 아데 라바라 티티티티 아원 워머이요. 아데 마포머이 달람. 아워 티티티 빼 아 어커도지 아유이요 로우페 워머이 라티피 달람. 아워 티티 아니 빼 시에토 피임 토이 없애 피임 두누 이로페 워베. 소코컬로 빠요. 에너 워소케. 오지 사탄이 드로데 라틴로 피비 마쇼 포미. 자미가 러워 원. 에너 워이 소케 빼고 빠미.
1: 아.
0: 에이 너의 소프 빠미 올로. 빠미오. 빠미 코 자미가.
1: 빠미 코 자미가.